0: chamadhanya yirte kamsa yonchite yekhamdata mawa yinyama vyeta vajnate yirte alate yirte yekhamdata mawa lato yirte yekhamdata mawa lato yekhamdata na sinde chinyama sambhahate yirte sinde yirte yirab dhu shirte yirte ajo sinde yirte sinde yirte yirte yirte yirte yirte yirte yirte yirte yirte yirte yirte yirte yirte yirte yirte yirte yirte yirte yirte yirte yirte yirte yirte yirte yirte yirte yirte yirte yirte yirte yirte yirte yirte yirte yirte yirte yirte yirte yirte yirte yirte yirte yirte yirte yirte yirte yirte yirte yirte yirte yirte yirte yirte yirte yirte yirte yirte yirte yirte yirte yirte yirte yirte yirte yirte yirte yirte yirte yirte yirte yirte yirte yirte yirte yirte yirte yirte yirte yirte yirte yirte yirte yirte yirte yirte yirte yirte yirte yirte yirte yirte yirte yirte yirte yirte yirte yirte yirte yirte yirte yirte yirte yirte yirte yirte yirte yirte yirte yirte yirte yirte yirte yirte yirte yirte yirte yirte yirte yirte yirte yirte yirte yirte yirte yirte yirte yirte yirte yirte yirte yirte yirte yirte yirte yirte yirte yirte yirte yirte yirte yirte yirte yirte yirte yirte yirte yirte yirte yirte yirte yirte yirte yirte yirte yirte yirte yirte yirte yirte yirte yirte yirte yirte yirte yirte yirte あ、かたばらじんでのせんとばやじじばとわちんまらじとばってのこと。せんとばでじばとみじるとてじでじな。じばでじばとわちんまらじとばまちやばらでじじゃべそるで。あなたとばじでじばとにかたばらじでじんとでじさばでんのの。
1: え、ちょっとね、こうやって言うのばらず、あ、見たで。え、じゃあ、ちょっとね、やばと、ばらせんべん、あの、どうあ、じゅうでじんだろ、ちょっとまちとまに、はじゅうでまちとまし、たわ、あ、みばじゅうでかい、みじゅうでじんだろ、ちょっとね、てらちゃんのばらじゅうでじゅうでじゅうでじゅうでじゅうでじゅうでじゅうでじゅうでじゅうでじゅうでじゅうでじゅうでじゅうでじゅうでじゅうでじゅうでじゅうでじゅうでじゅうでじゅうでじゅうでじゅうでじゅうでじゅうでじゅうでじゅうでじゅうでじゅうでじゅうでじゅうでじゅうでじゅうでじゅうでじゅうでじゅうでじゅうでじゅうでじゅうでじゅうでじゅうでじゅうでじゅうでじゅうでじゅうでじゅうでじゅうでじゅうでじ Ayşe beyazımı da sen doğru doğru bir denir. Şey gibi de dedi ki ne kadar ciddi yine ama şey
0: 마지라 헤니야르바드마 주벨라바 데니 제자메르바드마 송바데 드마마 제바데 롱르데르바드마 제제와 순데르 제가 아드마르데르바드마 니데 사예데 저르네 주드마데 대양 집어서 제마노 메제 송라주 바카마라시 이게도 대인자로도 와 송어시 인사베 순데르도 다 송어도 와 송어 제는데 제가 마메메와 이나마르주 도마 순데르드마 제바드 네마라도 제르데 송데 제제베 아도다 와 강송바드 다마 제바디 제바스마르도 도마시 요전에 제가 아드마르데 제 이제 아니데 다발라양다 바라 아주베 나주가 맞아야 맞아 또 맞아 저거 저 말하는 데 내가 저도 되지 마라 맨날 같이 받아오 아데 지나로 좀 저도 이제 저도 이제 내가 되지 마 바라 되지 잡아야 좀 이제 나 저도 저도 이제 저도 되지 마 하나 좀 좀 맞아 맞아 뭐 안 가지 되냐 아무도 매지 하면 아무도 바라 매지 좀 이제 좀 가지 좀 맞아 아니 뭐 좀 하나 세지 뭐 좀 봐 내가 나 세지 좀 맞아 맞아 내가 좀 맞아 뭐 하나 뭐 좀 내가 내가 내가 바라 좀 이제 내가 좀 맞아 내가 뭐 좀 맞아 좀 되지 이제 나 한다 말도 이제 나 한다 말도 내가 맞아 한다 말도 내가 한다 말도 좀 맞아 좀 맞아 좀 맞아 좀 맞아 좀 맞아 좀 맞아 좀 맞아 좀 맞아 좀 맞아 좀 맞아 좀 맞아 좀 맞아 좀 맞아 좀 맞아 좀 맞아 좀 맞아 좀 맞아 좀 맞아 좀 맞아 좀 맞아 좀 맞아 좀 맞아 좀 맞아 좀 맞아 좀 맞아 좀 맞아 좀 맞아 좀 맞아 좀 맞아 좀 맞아 좀 맞아 좀 맞아 좀 맞아 좀 맞아 좀 맞아 좀 맞아 좀 맞아 좀 맞아 좀 맞아 좀 맞아 좀 맞아 좀 맞아 좀 맞아 좀 맞아 좀 맞아 좀 맞아 좀 맞아 좀 맞아 일시 일시 미니시 미니시 미나야 미나야 마마가와티 파탕 파티 파탕야 파티 이르디르디 미니 미니 슈르디 슈르디 오시로 오시로 부예 부예 소아디 미모데르니 데메드 지메드 고모노 데메다 엄마야 담마 히드 프라바와 히드 가다데 와다가데 너르다 마시마노 엄바자서 도마이만 발아야 바자서 노바데 드라메 마와스 데스 보게 마 바나르 마서 와스 미서 고모서 메드 데 오시린 고 하하하 호 Rawana sama tak ada betul, mama tak betul, masa masa tahu.
1: Tashi delek number two lamram sebe geji gundu taweto pegi nangchu senshi ye. Hi, you are listening to Lamram Internet Radio, Tibetan Buddhist teachings for the planet Earth.